같다고 아소니만데랑나 아츠쿠지 페스카와나츠 카그바코 크나소나마나하 아리아박사 야 프로그램에든 소금은 소매베 야는 보나하 더득득선이 잡면은 델리오니 와닷컵바 힌디 코보코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시와니 주라.

아카시와니투와 소모다 우치기니 바지미니츠쿵 아하 예스모에나 시망 이솔로 우텔레니기 드렁코 크나소나만겐 스캉바오 앤드리 상마 아우니 돌니기 드렁코 크나소겐 기트랑아요 잉아 만겐 카차니 아오 그텔 아가삭

나시망 엔드리 상마 아우니 돌니 기정코 크나소나 마나하 더 조조 웹스톤 오면 아우니 돌니 기정코 크나소겐 기정하라 그참 그참 치솔한 조갑조 니푼 아베 아로 리아 살긴

가면은 Simon Webster 문은 아우니 돈이 기정코 그나소나 만나하 아우에 기정 박사 이솔로 응채르니 기정코 가나타니 소말 바야는 보나하 더득 늑사는 자만은 델리오니 등탕 등탕 비빗 바우치 프로그램은 코 그나소겐 우니 조조 그니 바지 어한 사니 잉글리시 코보 아우 그니 바지 미니치 보 사니 힌디 코보 그니 바지 미니 코라치오 비빗 바우치 그탄 바지 힌디 코보 아우 그탄 바지 미니 봉아 오니 그탄 바지 미니치 코모나 잉글리시 코보 코 그나소겐 Yan Akashwani Tura.

0: 염스티랑 우리 동화 가야죠. 난리 오카이 자만기나.
1: 나바 연다카가 잔인한 게 나는 남자와 나리 지구빠 잔인한 거디 논통만 사낭족빠.
0: 나 줬다. 나만 고마시야. 안 구숙 자나 스카고 자나 만나도 빡 다가 자이긴다. 안 땅이 자나 스카고 주소 같나 만나나 하고 나 위잖아.
1: 안바 나 잡힐 때는 자만은 나 사주고대 나이 베인이 남기는 상하네요바. 무등 지구빠 아로 가리 농토급빠 잔인한 거 왔도하. 나이 베인이 남기는 남마 자아니니 쇼 성적한 곳은 자부하.
0: 야구 고미시노비 어푸드 세프티 메가나 실용니기 따위 왔더라.
2: 이차이비 사비스니 바틀클까니아라 야 사비스이코 만급바 만데박사 마몽바 참팽아니 그리 두릉동으로 마니치 사비스이코 만급바 만데니 자칼금만 비지랑코 자칼플라니치 이차이비 동급바 만데니 안치코 사급분나 오나니치 아루 마급바 노동무등오 이차이비 동아 오데 아루 우코 심삭소저 오데 우니 안팎금만 비사오 아루 비사나 속하나오 바틀클나마나 사건전 미스크랑 오케라기바 배반까지 믿은 거 그냥나 집도하니까 보났다냐 남친바 조카니나 스캉바 자쿠디 아니와
3: 공처못다 란게바 바라코 자칼레 기스라보 아로 워랑코 콘타브리 바 콘타도 프라콘 보돌 중보 아로 자카그는 바라바 베프랑코스 같은 갈람람나베
2: 아묵수 중에롱 탈의 동안 박사 당세급바 미수 삼자크랑 그따도바 비티랑코 아로 아이런 태블릿 코자칼보
3: 낭니 벤 비망니 등탕으로 행하니 그만 마이버스 아니랑 동안마 크랩 자기 전 낭니 그 뜬니 아사 워커랑 박사간 듣고 바낭니 세팡박급바 헬트 앤 웰니스 센터원을 양해 바주바인 그 빠아 자단 배랑 놓은 그바 쿠팟 제니코라보
2: 돌리 비비라니 그 돈통보 아로 안생 발족게 동나 달바티 마시라나 그 세팡박급바 헬트 센터원한테 알란르 양보
4: 이하코 전만이 남기니나 National Health Mission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Meghalaya 위아띵아

0: 만급바 만대 박사 마문바 참팽아니 그리 두릉 동으로 많이치 사비시코 만급바 만대니 자칼 금만 비지랑코 자칼 플라니치 HIV 동급바 만대니 안치코 사급나 나니치 아루 마급바 노 동무등오 HIV 동아 오데 아루 우코 심삭소저 오데 우니 안팎만 비사오 아루 비사나 속하나오 바트크릭나마나 Now we are ma. Bewal nakani sumayo rongthal anthale donganian an singbal joke dongani japangwa hai anching yani gman agar gakna rongthal anthale dongna ran thakabo pet baba rarang khorong thale aru ratni rakhibo aru kontha bri ba kontha duk phrakon warang ko bodol jingbo jakhal gman pet rang ko galam ramna be rongthal anthali rakhibo antham ko blakki rakhina gata iron bangappa chani rang ko thangse gappa mesu samjak rang ko aru bithe rang ko chajingbo na aphangna ba saksan ja nangni thungni asa work chakani ko rabo
1: Yan Akaswani Tura, down as among the tongue and tongue in the film Niki Janko Knasona Mangin, Skangapan as among Nalata Mangeshkar, Ara Mohammed Rafini Rangapa Caravan, Film Nikitko Matanginga, Gidunginga, Kitna Piara Wada He.